0: 세금에
1: 시장님 그만
0: 해주세요. 너무 재미있는데 얼마 안 돼서 거센데 너가 여기에서 몸에 사회에 내시기도 해
1: 시장님 그만 하십니까? 잠깐만
0: 5, 6.